0: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4: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국한된 불상에만 귀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15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4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FM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주세요.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FM
1: 한 제자가 자기의 부하 임원에게 지나치게 엄책하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정의에 끌린 바가 없이 훈계하였다면 그 말이 법이 될 것이나 만일 끌린 바가 있었다면 법이 되지 못하리라. 천지의 이치도 더위나 추위가 극하면 변동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의 처사하는 것도 너무 극하면 뒷날의 쇠함을 불러들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9장 말씀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만 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 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뭐라고요?
2: 금융사기 예방법.
1: 너 괜찮아? 범죄 연루됐다며.
3: 어?
1: 경찰은 통화까지 했어.
3: 사칭 아니야?
2: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대검찰청 찐센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메신저로 전달되는 수사기관의 공문은 모두 가짜. 앱서치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마세요.
3: 절대 안 돼.
4: 어, 아들. 지금?
5: 어, 바로 보내줄게.
3: 누구야?
5: 오빠가 돈 필요하대.
3: 아, 잠깐만, 확인해볼게.
2: AI로 가족을 사칭하거나 휴대폰이 해킹되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다른 전화로 재확인하세요.
1: 가슴이 냈는데.
3: 안 돼!
2: 의심스러운 QR코드, 인터넷 주소는 보호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가 걱정된다면 은행 영업점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밖으로 나타난 인물, 학벌 등은 겉인격이요 안으로 양심을 갖춘 것은 속인격이라 이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겉인격은 지엽이요 속인격은 뿌리니 그 뿌리를 잘 가꾸어야 지엽도 무성하고 결실도 충실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4장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0: 독경을 하겠습니다. 독경은 일원상소원문과 반야심경입니다.
1: 일원상소원

하냐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행심파냐 바라밀다시 조견옹계공도일체고 액사리자색뿌리공 공부리세 액즉시공공즉시세 수사

사지무구진멸도 무지영무득 미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여바람일.

즉슬 주할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 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원음방송 TV 예회에 함께하는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경계를 대할지라도 신앙하는 공부인이요, 수행하는 공부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곳곳이 부처요, 일마다 불공하도록 밝혀주신 대종사님 말씀을 받들어 어느 곳, 어느 때나 사은님의 은혜 아닌 곳이 없음을 알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실하게 깨달아 보은하며 진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일상 생활하는 가운데 안으로 각자의 공부는 더욱 깊어지고, 밖으로 대하는 모든 인연들과는 소통과 화합으로 은혜를 생산하는 참 공부인으로 거듭나기를 서원하오니,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지극한 불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제4인도품 17장 전서 191조부터 192조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 이 공주 사례기를 제가 저번에 이웃집 가난한 사람에게 약간의 보시를 하였었더니 그가 그 후로는 저의 집 일에 몸을 아끼지 아니하오니 복은 지을 것이 없고 지으면 받는 것이 그와 같이 역력함을 알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복을 지으면 받아지는 이치는 알았으나 잘못하면 그 복이 죄로 화하는 이치도 아는가? 공주 사례기를 복이 어찌 죄로 화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어놓은 그 복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은 그 마음이 죄를 짓는 마음으로 변하기도 한다 함이니 범상한 사람들은 남에게 약간의 은혜를 베풀어 놓고는 그 관념과 상을 놓지 못하므로 저 은혜 입은 사람이 혹그 은혜를 몰라주거나 배은망덕을 할 때에는 그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몇 배나 더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데에서 도리어 지극한 미움을 이뤄내고 작은 은혜로 도리어 큰 원수를 맺으므로 선을 닦는다는 것이 그 선을 믿을 수 없고 복을 짓는다는 것이 죄를 만드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러므로 달마께서는 응용무념을 덕이라 한다 하셨고 노자께서는 상덕은 덕이라는 상이 없다 하셨으니 공부하는 사람이 이 도리를 알고 이 마음을 응용하여야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되고 복이 영원한 복이 되어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게 될 것이니 그대는 그상 없는 덕과 변함없는 복을 짓기에 더욱 꾸준히 힘쓸지어다.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김성원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 설교를 맡게 된 원광여고 교당의 김성원 교무입니다. 저는 최근 청첩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 둘 친구가 결혼하는 걸 보면 벌써 세월을 실감하게 됩니다. 결혼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축의금입니다. 얼마를 내야 할까? 살짝 고민하면서 결혼하는 이 친구가 나에게 얼마만큼 소중한 인연인가를 되묻게 됩니다. 나는 5만원짜리 친구인가? 10만원짜리 친구인가? 자기는 50만원 축의금을 냈는데 7만원밖에 못 받았다는 한 사연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죠. 이만큼 냈으니 이만큼 돌려받아야 하니까요. 해주고 바라는 것이 생기면 관계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갖다 준 축의금이 얼마인데 회수하지 못하면 손해니까요. 연애에서도 그렇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약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사랑한 쪽이 더 불안하고 더 기다리게 되죠. 결국 연인과 헤어질 때 그동안 내가 선물했던 거 돌려받으려고 하고 자식에게 예를 들어 뒷바라지 다 했는데 한번 말안 들으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원망하거나 네. 오늘은 그러한 모든 것들, 즉

기대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유상보시 그리고 무상보시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일상에서 기대하며 살까요? 집에 기다리고 있을 맛있는 저녁, 휴가를 내서 떠날 여행, 연인과의 데이트, 곧 받게 될 월급 등 다양한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기대를 함으로써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기대는 삶을 윤택하게 해주며 긍정의 기운을 바로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바로 인간 관계에서 말이죠. 오늘은 그런 인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대 심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때 은근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했을 때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을 내게 표현해줬으면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마음을 주면서 그 마음에 대한 대가를 원하게 되는데요. 물질적인 것을 기대하고 베풀었을 때는 더한 것 같습니다. 한 친구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축하 선물로 값비싼 텀블러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생일 땐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아무 말이 없네요. 나는 챙겨줬는데 상대는 챙겨주지 않고 나는 해줬는데 상대는 해주지 않는 일들. 대종경 인도품 16장 말씀처럼 남에게 은혜를 준 후에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 은혜 입혔다는 생각으로 더 미워하는 마음을 이뤄냅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 내가 해준 것에 대해 상대가 고마워하고 보답할 것이라는 기대, 나는 그대로인데 상대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보상을 기대하는 심신작용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내 마음에 맞게 통제하려는 의미 없는 몸부림이라는 걸 상황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겨우 만족하는 비효율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처럼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의도한다고 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쉬운 세상도 아닙니다. 아,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이라는 생각 단면에 결국 나에게도 무언가 오겠지라는 마음이 따라오게 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심리는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데요. 무엇인가 바라고 해주는 행동은 불필요한 실망감을 초래하게 합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공덕의 차이가 어떻게 다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보시를 하는 것이 비하건대 과수에 걸음을 하는 것과 같나니 유상보시는 걸음을 위에다가 흩어주는 것 같고 무상보시는 걸음을 한 후에 묻어주는 것 같나니라. 위에다가 흩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흩어지기 쉬운 것이요. 묻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오래가고 든든하나니.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공덕의 차이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우리가 상대방에게 육신, 정신, 물질 등 베푼다는 것을 보시라고 하죠. 이 보시를 과수에 걸음하는 것에 대종사님께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보시하는 사람들은 다 이타적인 사람들이죠. 베푼다는 게 많은 연습이 되어지지 않으면 쉽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데요. 이것도 진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보시하는데 유상보시와 무상보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먼저 유상보시는 걸음을 위에다가 흩어주니 흩어지기 쉬운 것이다 라고 합니다. 흩어지기 쉽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걸음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위에다가 뿌려놓아서 조금 남은 걸음 가지고 과수가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운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의외로 이타적인 사람들 중에 나의 모습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니까 내 배려로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거죠. 나는 나름 널 배려해줬어. 그러니까 너도 이 정도는 맞춰. 관념과 상을 놓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배려하려고 배려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갖고 배려를 한 게 됩니다. 이 선행이 퇴색되는 것이죠. 이타의 반대말. 이타의 반대말은 이기심이죠. 이타 아닌 것은 다 이기심이다. 이기심은 적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내 이기심을 드러내지 못하죠. 솔직하면 무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상대가 알아차려줘야 합니다. 근데 또 자기 기준에선 이게 티를 낸 거라고 하네요. 아, 이렇게 티를 냈는데 상대가 모른다? 상대가 나한테 관심과 애정이었구나. 도리어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이뤄내는 것. 이 유상보시 속에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베푼다는 것이, 그 베품이 내게 가져다줄 이익을 생각해 버렸다는 거.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이기심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 물론 모든 상대방에게 기대를 요구하는 건 아니죠. 밖에서 그렇게 참 잘하는데 집에서 내 안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종경 교단품 3장에서 말씀하시는 가까운 인연이 낮은 인연 될 것을 조심하라 하시는데 그 좋은 인연을 낮은 인연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내 사람이다 싶은 그 상대를 통제하려 드는 거죠. 너는 내 마음에 들어온 유일한 사람이야. 너에게만큼 이 정도의 사랑은 받아야겠어. 너는 내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나를 받아주겠지. 무조건적인 수용, 사랑을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전무 출신 훈련 중에 동기들과 방을 같이 쓰는데 동기 교무한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쓰는 방에 자기 마음대로 손님을 불러와서 와, 그때 드는 제 생각은 그치 그 동기 교무가 헤어드라이기도 안 갖고 와서 제 거 쓰고 있었거든요. 내 샴푸와 바디워시도 쓰고 있는 주제에 막 그런 원망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짧은 원망 사이에 얘는 아닌 것 같다. 몇 년을 함께 보니 가까운 인연인데도 그런 생각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알아채고 나한테 이유를 물어봤어요. 아, 이 마음 깊숙이 아주 깊숙한 곳까지 다이빙한 후에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아상이구나. 내가 베풀었다는 상을 놓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한 시간 뒤에 마음을 정리하고 사과를 먼저 했어요. 다행히 사과를 받아줬고 그 동기 교무도 같이 사과해 주어서 훈련 돌아오고 교당에 왔는데도 두 번 정도 먼저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네, 원래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도반이 아닌데 전화 올 때마다 어색했지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얼마나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를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너를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는데 받는 사람 입장, 상대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한 건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타인에 대한 나의 기대는 너무나도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나를 생각해 준 건 고마운데 난 이런 걸 원하지 않아. 알고 보니 이타적인 마음은 일방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네가 이만큼 해줘. 결과를 상대방에게 넘겼죠. 이제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걸까요? 보시의 완성을 남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상보시는 이기심을 초래합니다. 누구에게 다시 받을 생각을 처음엔 아니었을지라도 결국 누구에게 이익을 받을 생각을 강하게 뿜습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 산다고 티를 내는 사람일수록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기 욕심을 인정 못하면 이게 집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대한 만큼 상대가 행동하지 않으면 오는 그 실망, 서운함을 느낀다? 사실 그 서운함은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서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만 바라본다면 얼마나 은혜로운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스스로 자처해서 그 감정을 생산한 것이다. 원인 제공은 맞지만 본인이 감정 자체를 생산한 것이다. 원인은 상대방이 될 수 있겠지만 서운함을 일으킨 범인은 바로 나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것은 사실 누구의 탓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남긴 상처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보시한 거 티 좀 내겠다고 덮지 않고 그대로 위에다가 거름을 뿌렸는데 어찌 기대하는 마음 한 번 낸 것이 상대에게 서운함을 가지게 되고 서운함 한 번이 실망이란 무기로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결국 내가 베푼 보시의 가치는 제로가 됩니다. 다음 무상보시입니다. 무상보시는 걸음을 한 후에 묻어주는 것 같나니라. 묻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오래가고 든든하나니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 없이 텅 빈 마음으로 베푸는 보시이자 베풀기만 할 뿐 보답을 바라지 않는 그 보시가 무상보시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보시, 무상보시, 그 공덕은 오래 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절대 어디 흩날리지 않고 항상 그 공덕이 그 자리에 든든하기까지 합니다. 무상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여기도 또한 신기하게, 아이러니하게 무상보시하는 사람들도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굉장히 충실하고요. 근데 이 이기심의 넓이가 다릅니다. 타인을 위해서만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도 들어갑니다. 이기와 이탈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들도 유상보시에서 말한 제거해야 될 것 같은, 감춰야 될 것 같은 욕심이 있습니다. 수행품 36장에서 말씀하시죠.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마음이 거기에 전일할 것. 큰 서원은 상대도 나도 없는 절대 진리 세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상대가 있으면 그 욕심은 한정적입니다. 꼭 그 상대여야만 하거든요. 근데 상대가 없는 것은 욕심의 국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묻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오래가고 든든하다고 하시는데 감사할 일이 알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상대 하나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 주변에서 알아서 다가오는 겁니다. 특정한 상대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이미 진리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은님으로 비춰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저한테 뭐 기대하고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너가 나중에 크게 보답할 걸 기대하고 있어. 아니죠. 그러니까 인위적, 일부러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정 상대를 잡고 보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시를 해야겠죠. 이미 이 의도가 들어간 순간부터 보시가 인위적이게 됩니다. 보답을 안 받거나 받으면 보시를 하는데 쉼이 발생해요. 이거 자체가 끌리거나 주착된 행동인 거죠. 근데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어떻다?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으니 보답이 오든 안 오든 심지어 배은망덕한 일이 하더라도 사과 없이 평등하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천재 응용 무념의 덕인 거죠. 그저 무의와 자동적으로. 이게 상의 없는 무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받을 때는? 주는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무상보시를 받는 자의 입장으로 대입하면 받았다는 관념과 상도 없어야 되냐? 이런 오류가 발생하더라고요. 주고 주었다는 관념을 놓는 것처럼 받을 때도 받고 까먹어야 되나? 저는 절대 기브 앤 테이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흔히 기브 앤 테이크다 라고 하는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일종의 거래 관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 노후의 대우를 바라는 계산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남녀 간 사랑 역시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받는 교환 조건이 성립됩니다. 교사, 자원봉사자, 성직자 등도 사실 자기 책임 수행에 대한 만족감, 그것에 의한 자기 실현을 도모한다는 대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몰입하고 주위에 있는 게 문제지 원래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삼아버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인도풋 16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가는 인연 사이에서 기대하게 만드는 관념과 상을 확실히 공부하는 방법. 유념할 자리에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서 무념하자. 유념할 자리에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자. Give and take. 무상보시는 이 Give and take에 또 하나의 숨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받을 때, 즉 유념할 자리는 받을 때인데요. 받을 때 유념하자. Give and take가 아니라 take and give입니다. 받았으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줄 때, 즉 무념할 자리에 베풀 때인데요. 베풀 때 무념하자. Give and take가 아니라 give and forget. 베풀었으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e스포츠라고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사람들끼리 붙는 그런 e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컴퓨터 게임으로 경기를 열어 승패를 가리는 스포츠인데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정말 굉장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몇 년 전에 제가 여기서 응원하는 팀이 결승까지 갔다가 아쉽게 3-2로 패하면서 준우승에 머뭅니다. 사실 제가 응원하는 팀은 우승 후보였습니다. 결승 상대는 진짜 최하위로 올라온 팀이었거든요. 당연 전문가 예상도 팬들의 예상도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패배하게 됩니다. 이로써 준우승만 5번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 상대팀도 약체로 평가받는 팀이었어요. 이번에는 꼭 우승해야 돼. 근데 또 작년같이 준우승 할까봐 이때쯤에 재미있는 응원 문화가 시작되는데요. 좋은 일을 해서 팀을 응원하는 문화가 퍼지게 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거나 헌혈을 하거나 지하철 의자에 남이 버린 오물을 휴지로 닦는다던가. 저도 이 응원 문화에 참여했었어요. 원래 교단까지만 쓰레기를 쓰는데 괜히 더 옆집까지 가서 담배꽁초도 더 주워오고 잘 안 뽑던 잡초도 뽑아가고 무단으로 교당에 주차하는 사람에게 원래 짜증과 화를 내는데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차를 빼줄 것을 안내하고 선행을 쌓아 내가 응원하는 팀의 운을 불러일으킨다. 선행을 해서 내가 응원하는 팀 우승의 보탬이 되자. 선한 영향력.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이란 단어와 비슷한 맥락을 차지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선행이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줄 순 없죠. 그만큼 그냥 간절함을 표현한 건데 어찌 다행히 크게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그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감상을 얻습니다. 아, 응원하는 마음이 무상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이겠구나. 또 다른 무상보시를 가장 대표하는 예시가 아이돌 덕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연예인의 팬이 되어 그들을 주제로 한 물건 등을 사는 행위. 혹시 그 생일 카페라고 아실까요? 최근 이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문화인데 카페를 대관해서 생일 주인공인 연예인 사진 등으로 꾸미고 방문한 사람들에게 직접 굿즈, 상품을 나눔하는 소통 문화인데요. 이게 신기한 게 그 연예인은 알아주지 않을 텐데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돌을 위해 몰입할 정도로 베풀어요. 저희 청년 중에도 아이돌 덕질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덕질을 하냐. 근데 그 이유가 제 마음에 경종소리처럼 크게 와닿았습니다. 상대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즐겁게 하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즐겁게 한다. 저는 그 연예인이 잘생겨서 노래 잘해서 그런 이유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청년교우는 상대가 하는 모든 일이 즐겁게 한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이유예요. 저는 어쩌면 상대가 나한테 그 이유를 준 걸지도 모르죠.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들을 하나같이 합니다. 행동 찰나에
손익을 계산하고 행동하죠. 베풀려는 사람은 별개일까요? 남을 위해 베푸는 사람, 그 행동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깊숙이 들여다보면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이기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푼다는 사람치고 그 베품이 내게 가져다 줄 이익을 생각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고 이 정도 해줬는데 상대방이 얼마나 주는지 감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말을 안 들어줘서 내가 괴로운 거면 그때부터는 간섭일 뿐이니까요. 남을 도왔는데 얻은 것이 없다면 그건 도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교환입니다. 백날 내가 기대해도 타인은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줄 모르니까요. 호의를 베풀고 어떻게 하나 보는 그 유상모씨의 얼굴이 과연 아름다울까요? 기대한 만큼 돌아오는 사람은 그냥 고마운 거고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상인 겁니다. 내가 준 걸 받으려고 하는 조바심에서 나는 사랑했으므로 행복하다, 괜찮다 라는 여유로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생각으로 상대를 위해 해줬는데 몰라준다가 아니라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줬고 유상보시에서 무상보시로 행복해하는 것. 법률스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바다가 기분 좋은 걸까요? 내가 기분 좋은 걸까요? 내가 기분 좋은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은 바다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산은 산이고 바다는 바다입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바라는 것 없이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입니다. 보시에서 오는 보답이 행복이 아닙니다. 보시를 과정이라고 보면 까닭이 생깁니다. 보답이 올 것만 보시하니 국한이 생기나 봅니다. 보시 자체가 행복입니다. 보시를 결과 그 자체라고 보면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집중하며 들은 설교의 여정 속에 이미 그 메시지는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순수 응원하는 마음과 대가 없이 베푸는 모든 행동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공부 잘합시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왕산종보사님의 신년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주세의 성인들은 천지의 대원을 타고 나오는지라. 중생들이 그 성인과 그 회상에 정성을 다 바치며 서원을 올리면 그 서원이 빨리 이루어지고, 그 반면에 불경하거나 회방하면 죄벌이 또한 크게 미치나니, 다만 그 한 분뿐 아니라 그러한 분과 신법이 완전히 합치된 사람의 위력도 또한 다름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FM
1: 한 제자 어떤 사람에게 봉변을 당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가 갚을 차례 참아버리라 그러하면 그 업이 쉬워지려니와 네가 지금 갚고 보면 저 사람이 다시 갚을 것이요 이와 같이 서로 갚기를 쉬지 아니하면 그 상극의 업이 끊일 날이 없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10장 말씀입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똥떨어 똥똥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 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some kind of dance call. Where they have been excitable.

0: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훈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배움의 세 가지가 있나니 하나는 밖으로 모든 학문을 듣고 배워 알아감이요 둘은 안으로 연마하고 공구하여 자각으로 직견을 기르는 것이요 셋은 배우고 깨친 바를 실지에 베풀어서 지행이 일치하게 하는 것인바 세 가지 가운데에 실지 공부가 가장 중요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5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기분 좋은 12시.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일이 대의에 크게 어긋나거나 큰 손에 날 일이 아니거든 지나치게 상대적으로 처사하지 말라. 작은 일에 화합하지 못하여 상대가 되면 큰 일에 큰 손해를 보는 수가 있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져서 큰 손해 없을 터이니 대의를 쫓아 이삼할 만 이기라. 대의는 이길 능력이 있으면서도 져주고 소인은 이길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기려 드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9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Waiting for you.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학술을 공부하되 쓰는 데에 들어가서는 끊임이 있으나 마음 작용하는 공부를 하여 놓으면 일분 일각도 끊임이 없이 활용되나니 그러므로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 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1: 옛날 옛날에 사랑을 전해주는 아주 작은 사랑새가 살았어요. 사랑새에게 사랑의 씨앗을 받을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다 같이

0: 보니까 아까 분명히 그 사람 본 것 같은데.
1: 아니 여기 도대체 어디고 어디서 봤더노?
0: 아니 아까 여기 있었는데. 아니 저긴가?
1: 아 진짜노 골치 아프다 진짜.
0: 저기 한번 봐봐.
1: 어 제가 맞네. 있어 봐봐. 노래 이제 시작한다. 가사는 비슷하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에게 주어진 복도 다 차지하지 못하면서 남의 복까지 넘보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나니 주어진 복을 알아 온전히 차지하려는 사람은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으려니와 자기 일이 바빠서 남의 일을 간섭할 여유도 없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운심편 12장 법문입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곳에 쓰고자 함이니 만일 필요한 곳을 당해 쓰지 못한다면 도리어 알지 못함과 같을지라 무슨 이익이 있으리오 하시고 가디셨던 부채를 들어 보이시며 이 부채를 가졌으나 더위에 쓸 줄 모른다면 부채 있는 효력이 무엇이리오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52장 말씀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은 들추어낼수록 그 공덕이 작아지고 악은 숨겨둘수록 그 뿌리가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선은 숨겨두는 것이 그 공덕이 커지고 악은 들추어내는 것이 그 뿌리가 얕아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흥품 24장 법문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2: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4대 성자의 근본정신은 부처의 대평등 자비주의와 대각주의요, 노자의 대해탈 자연주의와 무의주의요, 예수의 대희생 박애주의와 유화주의요, 공자의 대실천 중도주의와 인위주의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대원만 일원주의와 세계주의를 드러내 세계 모든 종교의 교지를 통합 활용하게 하셨느니라. 열린 마음으로 이웃 종교와 함께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평일 오후 6시 찾아갑니다.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는 세상에는 실력이 충실해야 서게 되는 바, 실력의 조건은 지식이나 수완보다 첫째 진실함이요, 둘째 공심이 있음이요, 셋째 덕이 있음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7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트로트와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0: WS 원음방송 심쿵 2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트로트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0: WBS FM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에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대우를 독점하려 하지 아니하면

0: WBS
1: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법문으로 함께하는 WBS 원원 방송 힘곡 2시.
2: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화재가 발생한 차에 사람이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신속하게 사람을 구출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구조는커녕 자동차에 접근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 급합니다. 아마 그 차가 곧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자동차가 폭발이 일어나려면 밀폐된 연료통이 압력을 받아 폭발해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동차 연료통은 밀폐되지 않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는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 화재는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피해도 큽니다. 그러나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에 차에 접근하지 못해서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2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방송 심쿵 내쉽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지는데요. 2000년대 음악부터 최신가요 중심으로 듣고 싶은 노래 청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라는 수가 무서운 것인데 왜 그 하나를 소홀히 하는가? 하나가 중한 줄 아는 사람은 만수를 다 알고 잘 쓸 줄 아나니 그 하나를 깊이 자각해야 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2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지금 여기 원불교의 생생한 교화 소식과 은혜로운 법문 말씀,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만나볼까요?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에서 좀 더 쉽게, 좀 더 가까이 원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희망찬 내일을 만나보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해가 오늘 비록 서천에 진다 할지라도 내일 다시 동천에 솟아오르는 것처럼 만물이 이 생에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죽을 때 떠나는 그 영식이 다시 이 세상에 새 몸을 받아 나타나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남중교당 원타원 이유정 옥순 정사 연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2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이 시간 심쿵 4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WBS FM
1: 석유화학단지에서 크고 작은 화학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공장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2: 한 해 200건 넘게 발생하는 화학사고. 언제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유출 사고 시 이렇게 대피하세요. 먼저 수건이나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며 빠르게 이동합니다. 바람이 사고 지점 쪽으로 불면 바람을 안고 이동하고 바람이 사고 지점에서 불어오면 바람의 직각 방향으로 대피하세요. 자동차에서는 창문을 닫고 내부 순환 버튼을 눌러 외부 공기를 차단합니다. 유독가스는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가능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실내에서는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로 창문과 문틈을 막아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방송이나 문자로 재난정보 확인도 잊지 마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시 3부입니다. 두둠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비록 쓰지 못할 물건이라도 잘 보관해두면 뒷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고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너그러이 포용하여 잘 인도하면 뒷날 귀하게 쓰일 때가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0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히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0: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미륵불 세상이란 곧 근실한 세상을 이름이니 종교도 그 교리가 사실에 맞고 자력을 주로 하는 종교라야 세상에 서게 될 것이요. 개인도 자력으로서 실업에 근면하며 진실한 도덕으로 대중을 위하는 실적이 있어야 세상에 서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8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양성, 지자본위, 타자녀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밝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군복무.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형상 있는 창고만 채우려고 힘쓰지 말고 무형한 진리 세계의 창고를 채우기에 힘쓰라. 수도인이 세속을 부러워하고 거기에 마음을 집착하면 그것이 종자가 되어 내세에 그 세속의 욕심을 이룰 수는 있으나 수양이 매하여져서 잘못하면 타락하기 쉽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30장 법문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우리 마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크기는, 길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은 어떻게 쓰는 걸까요? 함께 그 답을 찾아볼까요? 은혜로운 법문 말씀과 원불교 교화 현장의 생생한 소식, 다양한 마음 공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원음의 소리가 맑고 밝고 훈훈한 걸음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평일 오전 11시 원음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은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원인방송입니다.
1: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그 심경을 시로써 읊보시되 청풍월상시에 만상자연명 맑은 바람 불고 밝은 달 떠오르니 우주의 삼라만상이 저절로 밝아진다 하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1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234.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동안 모진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과 같이 노래를 못 부르시나 봐요. 어머니, 기타를 잡으세요. 제가 어머니를 대신해서 노래를 불러보겠어요.

0: 예, 초라, 너희들은 어떻게 지내느냐? 죄도 많은 이 예민은 모진 분파와 싸우다가 너희들을 버렸단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는 다시 못 올 먼 길을 떠났단다.
1: 어머니, 아, 또 꿈이었구나.

0: 오빠, 저 창문 좀 열어줘요.
1: 홍도야, 네가 또 형철이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병이 났느냐. 다 잊어버려라.
0: 오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날 비웃고 천한 기생이라고 욕을 해도 그냥 반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1: 그런 사람이 왜 부잣집 교수에게 장가를 들었느냐 말이다.
0: 아니에요, 오빠. 세월이 가면 다 아실 거예요. 그이는 꼭 제품에 돌아오실 거예요.

홍도야, 이 불쌍한 것은 오빠의 학비를 대느라고 그 모진 고생을 했지. 응, 홍도야. 이제는 안심해라. 그리고 하루빨리 병이 나아서 새로운 광명이를 이 오빠와 같이 걸어가자꾸나. 응, 홍도야.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 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화재가 발생한 차에 사람이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신속하게 사람을 구출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구조는커녕 자동차에 접근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 급합니다. 아마 그 차가 곧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자동차가 폭발이 일어나려면 밀폐된 연료통이 압력을 받아 폭발해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동차 연료통은 밀폐되지 않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는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 화재는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피해도 큽니다. 그러나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에 차에 접근하지 못해서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항상 앞으로는 형식을 주장하는 사람은 허망한 세상을 보리라 하셨으니 돌아오는 세상에는 진실하고 실력이 있어야 출세할 수 있고 신심 있고 공심이 있어야 세상에 쓰이게 되며 덕이 있고 활동력 있는 사람이라야 큰 사업을 하게 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0장 법문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냐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행심파냐 바라밀다시 조견옹계공도일체고 액사리자색뿌리공 공무리세 액즉시공공즉시세 수상행식력부여시 사리자 시제복공상 불생불멸불구부정 부증불감 지고공증무생무수상행식

사지무구진멸도 무지영무드 미무소득고 보리살타에 반야바람이

일다고 뒤간욕 따라 삼약삼불이 굳이 반야 바람일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교단 제4대를 맞이하여 교훈이 길이 융창하옵고 저희 모두 개벽 성자로 거듭나서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인 재생 의세를 실현하는 주인들이 되기를 염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원음방송 TV 예회에 함께하는 저희들은 언제 어디서 어떠한 경계를 대할지라도 신앙하는 공부인이요 수행하는 공부인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곳곳이 부처요 일마다 불공하도록 밝혀주신 대종사님 말씀을 받들어 어느 곳 어느 때나 사은님의 은혜 아닌 곳이 없음을 알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실하게 깨달아 보은하며 진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안으로 각자의 공부는 더욱 깊어지고 밖으로 대하는 모든 인연들과는 소통과 화합으로 은혜를 생산하는 참 공부인으로 거듭나기를 서원하오니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발길이 머무는 곳마다 지극한 불공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제4인도품 17장 전서 19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7. 이 공주 사례기를 제가 저번에 이웃집 가난한 사람에게 약간의 보시를 하였었더니 그가 그 후로는 저의 집 일에 몸을 아끼지 아니하오니 복은 지을 것이 없고 지으면 받는 것이 그와 같이 역력함을 알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복을 지으면 받아지는 이치는 알았으나 잘못하면 그 복이 죄로 화하는 이치도 아는가? 공주 사례기를 복이 어찌 죄로 화하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지어놓은 그 복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지은 그 마음이 죄를 짓는 마음으로 변하기도 한다 하미니 범상한 사람들은 남에게 약간의 은혜를 베풀어 놓고는 그 관념과 상을 놓지 못하므로 저 은혜 입은 사람이 혹그 은혜를 몰라주거나 배은망덕을 할 때에는 그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몇 배나 더하여 지극히 사랑하는 데에서 도리어 지극한 미움을 이뤄내고 작은 은혜로 도리어 큰 원수를 맺으므로 선을 닦는다는 것이 그 선을 믿을 수 없고 복을 짓는다는 것이 죄를 만드는 수가 허다하나니 그러므로 달마께서는 응용무념을 덕이라 한다 하셨고 노자께서는 상덕은 덕이라는 상이 없다 하셨으니 공부하는 사람이 이 도리를 알고 이 마음을 응용하여야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되고 복이 영원한 복이 되어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게 될 것이니 그대는 그상 없는 덕과 변함없는 복을 짓기에 더욱 꾸준히 힘쓸지어다.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교가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김성원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 설교를 맡게 된 원광여고 교당의 김성원 교무입니다. 저는 최근 청첩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 둘 친구가 결혼하는 걸 보면 벌써 세월을 실감하게 됩니다. 결혼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축의금입니다. 얼마를 내야 할까? 살짝 고민하면서 결혼하는 이 친구가 나에게 얼마만큼 소중한 인연인가를 되묻게 됩니다. 나는 5만 원짜리 친구인가? 10만 원짜리 친구인가? 자기는 50만 원 축의금을 냈는데 7만 원밖에 못 받았다는 한 사연의 뉴스를 접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죠. 이만큼 냈으니 이만큼 돌려받아야 하니까요. 해주고 바라는 것이 생기면 관계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갖다 준 축의금이 얼마인데 회수하지 못하면 손해니까요. 연애에서도 그렇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약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사랑한 쪽이 더 불안하고 더 기다리게 되죠. 결국 연인과 헤어질 때 그동안 내가 선물했던 거 돌려받으려고 하고 자식에게 예를 들어 뒷바라지 다 했는데 한번 말안 들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원망하거나 오늘은 그러한 모든 것들 즉 기대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유상보시 그리고 무상보시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일상에서 기대하며 살까요? 집에 기다리고 있을 맛있는 저녁, 휴가를 내서 떠날 여행, 연인과의 데이트, 곧 받게 될 월급 등 다양한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기대를 함으로써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기대는 삶을 윤택하게 해주며 긍정의 기운을 바로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바로 인간 관계에서 말이죠. 오늘은 그런 인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대 심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때 은근 기대를 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했을 때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을 내게 표현해줬으면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마음을 주면서 그 마음에 대한 대가를 원하게 되는데요. 물질적인 것을 기대하고 베풀었을 때는 더한 것 같습니다. 한 친구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축하 선물로 값비싼 텀블러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 생일 땐 마치 잊어버린 것처럼 아무 말이 없네요. 나는 챙겨줬는데 상대는 챙겨주지 않고 나는 해줬는데 상대는 해주지 않는 일들. 대종경 인도품 16장 말씀처럼 남에게 은혜를 준 후에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 은혜 입혔다는 생각으로 더 미워하는 마음을 이뤄냅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행동할 것이라는 기대. 내가 해준 것에 대해 상대가 고마워하고 보답할 것이라는 기대. 나는 그대로인데 상대가 변할 것이라는 기대.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보상을 기대하는 심신작용은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내 마음에 맞게 통제하려는 의미 없는 몸부림이라는 걸 상황이 딱딱 맞아 떨어져야 겨우 만족하는 비효율적인 마음가짐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처럼

걸음을 위에다가 흩어주는 것 같고 무상보시는 걸음을 한 후에 묻어주는 것 같나니라. 위에다가 흩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흩어지기 쉬운 것이요 묻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오래가고 든든하나니 유상보시와 무상보시의 공덕의 차이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우리가 상대방에게 육신, 정신, 물질 등 베푼다는 것을 보시라고 하죠. 이 보시를 과수에 걸음하는 것에 대종사님께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보시하는 사람들은 다 이타적인 사람들이죠. 베푼다는 게 많은 연습이 되어지지 않으면 쉽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데요. 이것도 진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보시하는데 유상보시와 무상보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먼저 유상보시, 유상보시는 걸음을 위에다가 흩어주니 흩어지기 쉬운 것이다 라고 합니다. 흩어지기 쉽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걸음한 만큼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위에다가 뿌려놓아서 조금 남은 걸음 가지고 과수가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운이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의외로 이타적인 사람들 중에 나의 모습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니까 내 배려로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거죠. 나는 나름 널 배려해줬어. 그러니까 너도 이 정도는 맞춰. 관념과 상을 놓지 못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배려하려고 배려한 게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갖고 배려를 하게 됩니다. 이 선행이 퇴색되는 것이죠. 이타의 반대말. 이타의 반대말은 이기심이죠. 이타 아닌 것은 다 이기심이다. 이기심은 적이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내 이기심을 드러내지 못하죠. 솔직하면 무례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상대가 알아차려줘야 합니다. 근데 또 자기 기준에선 이게 티를 낸 거라고 하네요. 아, 이렇게 티를 냈는데 상대가 모른다? 상대가 나한테 관심과 애정이었구나. 도리어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이뤄내는 것. 이 유상보시 속에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 베푼다는 것이 그 베품이 내게 가져다 줄 이익을 생각해 버렸다는 거.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이기심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 물론 모든 상대방에게 기대를 요구하는 건 아니죠. 밖에서 그렇게 참 잘하는데 집에서 내 안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종경 교단품 3장에서 말씀하시는 가까운 인연이 낮은 인연 될 것을 조심하라 하시는데 그 좋은 인연을 낮은 인연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은 이제 내 사람이다 싶은 그 상대를 통제하려 드는 거죠. 너는 내 마음에 들어온 유일한 사람이야. 너에게만큼 이 정도의 사랑은 받아야겠어. 너는 내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나를 받아주겠지. 무조건적인 수용, 사랑을 기대하게 됩니다. 저는 전무 출신 훈련 중에 동기들과 방을 같이 쓰는데 동기 교무한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쓰는 방에 자기 마음대로 손님을 불러와서 와, 그때 드는 제 생각은 그치 그 동기 교무가 헤어드라이기도 안 갖고 와서 제 거 쓰고 있었거든요. 내 샴푸와 바디워시도 쓰고 있는 주제에 막 그런 원망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짧은 원망 사이에 얘는 아닌 것 같다. 몇 년을 함께 보니 가까운 인연인데도 그런 생각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을 알아채고 나한테 이유를 물어봤어요. 아, 이 마음 깊숙이 아주 깊숙한 곳까지 다이빙한 후에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아상이구나. 내가 베풀었다는 상을 놓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한 시간 뒤에 마음을 정리하고 사과를 먼저 했어요. 다행히 사과를 받아줬고 그 동기 교무도 같이 사과해 주어서 훈련 돌아오고 교당에 왔는데도 두 번 정도 먼저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네, 원래 이렇게 자주 연락하는 도반이 아닌데 전화 올 때마다 어색했지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얼마나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은혜를 받았느냐를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진짜 너를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는데 받는 사람 입장, 상대방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한 건 이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즉, 타인에 대한 나의 기대는 너무나도 주관적이라는 겁니다. 나를 생각해 준건 고마운데 난 이런 걸 원하지 않아. 알고 보니 이타적인 마음은 일방적이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네가 이만큼 해줘. 결과를 상대방에게 넘겼죠. 이제 나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걸까요? 보시의 완성을 남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상보시는 이기심을 초래합니다. 누구에게 다시 받을 생각을 처음엔 아니었을지라도 결국 누구에게 이익을 받을 생각을 강하게 품습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 산다고 티를 내는 사람일수록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기 욕심을 인정 못하면 이게 집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대한 만큼 상대가 행동하지 않으면 오는 그 실망, 서운함을 느낀다? 사실 그 서운함은 상대방이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서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만 바라본다면 얼마나 은혜로운 세상이 만들어질까요? 스스로 자처해서 그 감정을 생산한 것이다. 원인 제공은 맞지만 본인이 감정 자체를 생산한 것이다. 원인은 상대방이 될수 있겠지만 서운함을 일으킨 범인은 바로 나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것은 사실 누구의 탓도 아니고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남긴 상처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보시한 거티좀 내겠다고 덮지 않고 그대로 위에다가 거름을 뿌렸는데 어찌 기대하는 마음 한번낸 것이 상대에게 서운함을 가지게 되고 서운함 한 번이 실망이란 무기로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결국 내가 베푼 보시의 가치는 제로가 됩니다. 다음 무상보시입니다. 무상보시는 걸음을 한 후에 묻어주는 것 같나니라. 묻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오래가고 든든하나니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 없이 텅빈 마음으로 베푸는 보시이자 베풀기만 할뿐 보답을 바라지 않는 그 보시가 무상보시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보시, 무상보시. 그 공덕은 오래 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절대 어디 흩날리지 않고 항상 그 공덕이 그 자리에 든든하기까지 합니다. 무상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여기도 또한 신기하게, 아이러니하게 무상보시하는 사람들도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굉장히 충실하고요. 근데 이 이기심의 넓이가 다릅니다. 타인을 위해서만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도 들어갑니다. 이기와 이탈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그들도 유상보시에서 말한 제거해야 될것 같은, 감춰야 될것 같은 욕심이 있습니다. 수행품 36장에서 말씀하시죠. 욕심은 없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키울 것이니, 작은 욕심을 큰 서원으로 돌려 키워서 마음이 거기에 전일할 것. 큰 서원은 상대도 나도 없는 절대 진리 세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상대가 있으면 그 욕심은 한정적입니다. 꼭그 상대여야만 하거든요. 근데 상대가 없는 것은 욕심의 국한이 없습니다. 그러니 묻어준 걸음은 그 기운이 오래가고 든든하다고 하시는데 감사할 일이 알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상대 하나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 주변에서 알아서 다가오는 겁니다. 특정한 상대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이미 진리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은님으로 비춰보면 쉽게 알수 있죠.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저한테 뭐 기대하고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걸까요? 너가 나중에 크게 보답할 걸 기대하고 있어. 아니죠. 그러니까 인위적, 일부러가 없습니다. 우리가 특정 상대를 잡고 보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시를 해야겠죠. 이미 이 의도가 들어간 순간부터 보시가 인위적이게 됩니다. 보답을 안 받거나 받으면
보시를 하는데 쉼이 발생해요. 이거 자체가 끌리거나 주착된 행동인 거죠. 근데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은 어떻다? 쉼이 없습니다. 쉼이 없으니 보답이 오든 안 오든 심지어 배은망덕한 일이 하더라도 사과 없이 평등하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천재 응용 무념의 덕인 거죠. 그저 무의와 자동적으로. 이게 상의 없는 무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받을 때는? 주는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무상보시를 받는 자의 입장으로 대입하면 받았다는 관념과 상도 없어야 되냐? 이런 오류가 발생하더라고요. 주고 주었다는 관념을 놓는 것처럼 받을 때도 받고 까먹어야 되나? 저는 절대 기브 앤 테이크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흔히 기브 앤 테이크다라고 하는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일종의 거래 관계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 노후의 대우를 바라는 계산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남녀간 사랑 역시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받는 교환 조건이 성립됩니다. 교사, 자원봉사자, 성직자 등도 사실 자기 책임 수행에 대한 만족감, 그것에 의한 자기 실현을 도모한다는 대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몰입하고 주위에 있는 게 문제지 원래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삼아버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대종사님께서 인도품 16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가는 인연 사이에서 기대하게 만드는 관념과 상을 확실히 공부하는 방법. 유념할 자리에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서 무념하자. 유념할 자리에서 유념하고 무념할 자리에 무념하자. 기브 앤 테이크. 무상보시는 이 기브 앤 테이크에 또 하나의 숨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받을 때, 즉 유념할 자리는 받을 때인데요. 받을 때 유념하자.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테이크 앤 기브입니다. 받았으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줄 때, 즉 무념할 자리에 베풀 때인데요. 베풀 때 무념하자.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 앤 포겟. 베풀었으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e스포츠라고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사람들끼리 붙는 그런 e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컴퓨터 게임으로 경기를 열어 승패를 가리는 스포츠인데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정말 굉장한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몇 년 전에 제가 여기서 응원하는 팀이 결승까지 갔다가 아쉽게 3대2로 패하면서 준우승에 머뭅니다. 사실 제가 응원하는 팀은 우승 후보였습니다. 결승 상대는 진짜 최하위로 올라온 팀이었거든요. 당연 전문가 예상도 팬들의 예상도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패배하게 됩니다. 이로써 준우승만 다섯 번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 상대 팀도 약체로 평가받는 팀이었어요. 이번에는 꼭 우승해야 돼. 근데 또 작년같이 준우승 할까봐 이때쯤에 재미있는 응원 문화가 시작되는데요. 좋은 일을 해서 팀을 응원하는 문화가 퍼지게 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줍거나 헌혈을 하거나 지하철 의자에 남이 버린 오물을 휴지로 닦는다던가. 저도 이 응원 문화에 참여했었어요. 원래 교단까지만 쓰레기를 쓰는데 괜히 더 옆집까지 가서 담배꽁초도 더 주워오고 잘 안 뽑던 잡초도 뽑아가고 무단으로 교당에 주차하는 사람에게 원래 짜증과 화를 내는데 오히려 미소를 지으면서 차를 빼줄 것을 안내하고 선행을 쌓아 내가 응원하는 팀의 운을 불러일으킨다. 선행을 해서 내가 응원하는 팀 우승의 보탬이 되자. 선한 영향력. 우리 원불교에서 말하는 공덕이란 단어와 비슷한 맥락을 차지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선행이 경기 결과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줄 순 없죠. 그만큼 그냥 간절함을 표현한 건데 어찌 다행히 크게 나에게 돌아오더라고요. 그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감상을 얻습니다. 아, 응원하는 마음이 무상보시하는 사람의 마음이겠구나. 또 다른 무상보시를 가장 대표하는 예시가
아이돌 덕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연예인의 팬이 되어 그들을 주제로 한 물건 등을 사는 행위. 혹시 그 생일 카페라고 아실까요? 최근 이 아이돌 팬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문화인데, 카페를 대관해서 생일 주인공인 연예인 사진 등으로 꾸미고 방문한 사람들에게 직접 굿즈, 상품을 나눔하는 소통 문화인데요. 이게 신기한 게 그 연예인은 알아주지 않을 텐데 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그 아이돌을 위해 몰입할 정도로 베풀어요. 저희 청년 중에도 아이돌 덕질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런 덕질을 하냐. 근데 그 이유가 제 마음에 경종소리처럼 크게 와닿았습니다. 상대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즐겁게 하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하는 모든 일이 나를 즐겁게 한다. 저는 그 연예인이 잘생겨서 노래 잘해서 그런 이유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청년교우는 상대가 하는 모든 일이 즐겁게 한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이유예요. 저는 어쩌면 상대가 나한테 그 이유를 준 걸지도 모르죠.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들을 하나같이 합니다. 행동 찰나에 손익을 계산하고 행동하죠. 베풀려는 사람은 별개일까요? 남을 위해 베푸는 사람, 그 행동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깊숙이 들여다보면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이기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푼다는 사람 치고 그 베품이 내게 가져다 줄 이익을 생각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고 이 정도 해줬는데 상대방이 얼마나 주는지 감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말을 안 들어줘서 내가 괴로운 거면 그때부터는 간섭일 뿐이니까요. 남을 도왔는데 얻은 것이 없다면 그건 도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교환입니다. 백날 내가 기대해도 타인은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줄 모르니까요. 호의를 베풀고 어떻게 하나 보는 그 유상보시의 얼굴이 과연 아름다울까요? 기대한 만큼 돌아오는 사람은 그냥 고마운 거고, 기대한 만큼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정상인 겁니다. 내가 준 걸 받으려고 하는 조바심에서 나는 사랑했으므로 행복하다, 괜찮다 라는 여유로,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생각으로 상대를 위해 해줬는데 몰라준다가 아니라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줬고 유상보시에서 무상보시로 행복해하는 것. 법률스님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바다가 기분 좋은 걸까요? 내가 기분 좋은 걸까요? 내가 기분 좋은 겁니다.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은 바다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산은 산이고 바다는 바다입니다.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바라는 것 없이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입니다. 보시에서 오는 보답이 행복이 아닙니다. 보시를 과정이라고 보면 까닭이 생깁니다. 보답이 올 것만 보시하니 국한이 생기나 봅니다. 보시 자체가 행복입니다. 보시를 결과 그 자체라고 보면 까닭이 없습니다. 그래서 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집중하며 들은 설교의 여정 속에 이미 그 메시지는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순수 응원하는 마음과 대가 없이 베푸는 모든 행동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 방송 1호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에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하나니 그 작은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공부를 해야 능히 큰 것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촌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마음이 선하면 모든 선이 이에 따라 일어나고 한 마음이 악하면 모든 악이 이에 따라 일어나나니 그러므로 마음은 모든 선악의 근본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3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은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무 심기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니라 하시고 설사 자기 당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 있는 도인의 심경이니 나무 심기를 좋아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3장 법문.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6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3: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리석은 줄을 알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지혜를 얻을 것이요. 자기가 지혜 있는 줄만 알고 없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라도 점점 어리석은 대로 떨어지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6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실지 훈련을 소홀히 하면 머리에 스치는 말과 생각만으로 능사를 삼아 건넘는 사람이 되기 쉽나니 생활 속에서 그 일 그 일에 단련하는 훈련을 계속하여야 걸림없는 취사를 할 수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10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화재가 발생한 차에 사람이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신속하게 사람을 구출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구조는커녕 자동차에 접근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 급합니다. 아마 그 차가 곧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자동차가 폭발이 일어나려면 밀폐된 연료통이 압력을 받아 폭발해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동차 연료통은 밀폐되지 않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는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 화재는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피해도 큽니다. 그러나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에 차에 접근하지 못해서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에는 그 일을 잘 해보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중간에 혹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은 그만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은 마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옷을 조심하여 입다가도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 주위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나니 모든 일을 다 이와 같이 한다면은 무슨 성공이 있으리요?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감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은 할지언정 거기에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중을 놓아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가 도리어 큰 성공의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도품 38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1: 시간이 약이야 다 숨어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 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 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FM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정호의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월요일 고개 고개를 넘어 퀴즈 정답을 맞추는 넘어보자 다섯 고개. 화요일 우리 소리와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알아맞혀 봅시다. 수요일 요리니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쿡 조리쿡 요리조리 쿡쿡쿡. 목요일 키워보자 문해력. 쉽고 재밌게 정호의 힛쌤이 알려드려요. 금요일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추억의 노래를 듣고 그 시절 소환해보는 Back to the 9020. 알차게 꽉꽉 채워서 매일 12시에 저희 희원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따라와요. 어서요.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저 하늘과 땅을 보고 저 바다를 보라. 그러므로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결이니라. 정산종사 법어 공도편 33장 말씀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순과 역을 잘 구분해서 순을 주로 하여 행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일이 거의 없으리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이 구하는 바는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며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이며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2장 말씀입니다.

on the bump.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교만이 많으면 사람을 잃고 바깥 지식이 많으면 진실을 잃나니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버림이요 진실을 잃으면 자기를 버림이라. 이 두 가지를 잃고 도를 구함은 종자를 잃고 결실을 구하는 것과 같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6장 법문입니다.

전부터 우리의 사랑도 줄 수 없는 이별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울지마. 이 밤의 끝은 내가 잡고 있을 테니 넌 그렇게 언제나 웃으면서 살아.

0: 원음 방송입니다. 분주한 아침 시간,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죠? 추억행 열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음악, 그 속에 숨은 아련한 이야기. 잠깐의 여유면 충분한데 함께 찾아보시겠어요? 매일 오전 9시, 여러분의 숨 고르기를 함께하고 싶습니다. 노래 하나, 추억 둘.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 그 일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요.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곳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요. 넷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요. 다섯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을 다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과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하시죠.

대정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세 가지 지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나니 하나는 마음에 어른이 없는 사람이요 둘은 모든 일에 염치가 없는 사람이요 셋은 악을 범하고도 부끄러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니라.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인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의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함으로 고해가 한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6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문동현에게 글을 주시니 재가와 출가가 마음에 있고 몸에 있지 아니하며 보살과 중생이 마음에 있고 몸에 있지 아니하나니 생각 생각 보리심으로 걸음 걸음 삼계를 뛰어나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44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저 사람의 환경이 좋을 때에는 아첨하고 낮을 때 모멸함은 소인의 일이니 저 사람의 환경이 낮을 때에 더욱 정의를 잃지 않는 것이 군자의 이예요. 이해를 따라 의리를 잇거나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이해를 행하고 보지 않는 곳에서는 예를 폐하는 것은 예의 본의를 알지 못함이니 이해와 은현을 막론하고 의리와 예의를 잃지 않는 것이 예의 본의를 알아 행하는 것이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릇 천하 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은 자연 매하여질 것이요. 또한 주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매하여질 것이니 예를 들면 사람에 있어서 마음은 근본이 되고 육신은 끝이 되며 세상에 있어서 도학은 주가 되고 과학은 종이 되는 바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사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5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같지 않을지라도 저편을 중히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아니하나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판제자 교칙을 크게 어긴 바 있어 대종이 추방하기로 공사를 하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차마 이러한 공사를 하느냐? 그는 나의 뜻이 아니로다. 나는 몇만 명 제자만이 나의 사람이 아니오. 몇만 경 시설만이 나의 도량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다 나의 사람이요 온 세계 시설이 다 나의 도량이니 나를 따르던 사람으로 제가 나를 버리고는 갈지언정 내가 먼저 저를 버리지는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제자를 직접 부르시사 혹은 엄히 꾸짖기도 하시고 혹은 타이르기도 하시어 마침내 개과 천선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실시품 6장 말씀입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방송입니다. WBS 원음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이 소란스럽고 원망심이 가득할 때 차를 내리거나 커피를 만듭니다. 가만히 물을 끓이고 찻잎을 준비하고 원두를 갈고 뜨거운 물을 천천히 내리는 그 과정에만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물줄기의 모양, 퍼지는 향기에 마음을 온전히 쏟다 보면 신기하게도 나를 괴롭히던 잡념들이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마음이 복잡하다면 익숙한 나만의 루틴에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좌선과 명상 함께 하시지요. 성지의 아침입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좌선을 하는 가운데 절대로 이상한 기틀과 신기한 자취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요망한 일로 생각해 조금도 마음에 걸지 말고 심상히 간과합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수행편 의두요목 네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녹야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원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여벌을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25절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니 형상 있는 얼굴의 눈이 볼 수 없으면 만상을 분별하지 못하여 앞길이 답답하고 함정에 빠지기 쉬울 것이요. 형상 없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시비 이해의 일과 대소 유무의 이치를 몰라서 은혜가 도리어 원망으로 변하고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죄고로 화하게 될 것이니 만사 만리를 통달할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지라.

만사 만리를 통달할 수 있는 밝은 눈을 가지라는 말씀.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악장 안단테, 조성진의 피아노, 지안 안드레아 노세다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협연입니다. 이 곡 배경으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수도인은 돈에 마음을 끌리지 아니하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안심하면서 그 생활을 개척하여 나가는 것이 그 본분이니라. 그러한 사람이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불지품 1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라디오 전석.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석 진문진 교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좋은 벗이 간절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그 사람이 아파하고 상처받을까봐 혼자 삼켜야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허물없이 농담을 건네고 힘들 때 투정을 해도 다음날 웃으며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처럼 말이죠. 내 속내를 마음 편히 털어놓을 수 있고 그걸 받아주는 친구가 있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나 또한 그런 벗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는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0: 알약형제초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제초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본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3절 동포운. 동포 피은의 강령. 우리가 동포에게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먼저 마땅히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라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지 못할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만일 동포의 도움이 없이, 동포의 의지가 없이, 동포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다면 그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요? 대범 이 세상은 사, 농, 공, 상의 네 가지 생활 강령이 있고, 사람들은 그 강령 직업하에서 활동하여 각자의 소득으로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오직 자리 이탈로서 서로 도움이 되고 피은이 되었나니라. 동포 피은의 조목. 사는 배우고 연구하여 모든 학술과 정사로 우리를 지도 교육하여 주며, 농은 심고 길러서 우리의 의식 원료를 제공하여 주며, 공은 각종 물품을 제조하여 우리의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하여 주며,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하여 우리의 생활의 편리를 도와주며, 금수 초목까지도 우리에게 도움이 됨이니라. 동포 보훈의 강령. 동포에게 자리 이탈로 피은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갖고자 할진대, 사, 농, 공, 상이 천만 학술과 천만 물질을 서로 교환할 때 그 도를 채받아서 항상 자리 이탈로서 할 것이니라. 동포 보훈의 조목. 사는 천만 학술로 교화할 때와 모든 정사를 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탈로서 할 것이요. 농은 의식 원료를 제공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탈로서 할 것이요. 공은 주처와 수용품을 공급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탈로서 할 것이요. 상은 천만 물질을 교환할 때 항상 공정한 자리에서 자리 이탈로서 할 것이요. 초목 금수도 연고 없이는 꺾고 살생하지 말 것이니라. 동포 배은. 동포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보은의 실행이 없는 것이니라. 동포 보은의 결과. 우리가 동포 보은을 한다면 자리 이타에서 가마를 받은 모든 동포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여 나 자신도 옹호와 우대를 받을 것이요. 개인과 개인끼리 사랑할 것이요. 가정과 가정끼리 친목할 것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할 것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하여 결국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세계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전 세계 인류가 다 보은자가 되지 못할 때, 혹 배은자의 장난으로 인하여 모든 동포가 고해 중에 들게 되면 구세 성제들이 자비 방편을 베푸사 도덕이나 정치나 혹은 무력으로 배은 중생을 제도하게 되나니라. 동포 배은의 결과. 우리가 만일 동포에게 배은을 한다면 모든 동포가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며 서로 원수가 되어 개인과 개인끼리 싸우며, 가정과 가정끼리 혐극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반목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를 보지 못하고 전쟁의 세계가 되고 말 것이니라.

원불교 정전 교의편 제2장 사은에서 동포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58장 동포은 찬송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성경 법문을 봉독해 드립니다.

18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불교는 출세간 생활을 본의로 하여 교리와 제도가 조직이 되었으므로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잘 맞지 아니하였으며 세간 생활하는 신자는 주가 되지 못하고 객과 같이 되었으므로 그 중에서 특수한 사업과 특별한 공부를 한 사람이 있다면 이언이와 그렇지 못한 보통 신자는 출세간 공부하는 승려와 같이 부처님의 직통 제자로나 불가의 조상으로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또는 종교라 하는 것은 인간을 상대로 된 것인데 인간이 없는 산간에 교당을 두었으니 세간 생활에 분망한 사람들이 어느 여가에 세간을 벗어나서 그 가르침을 받을 것이며 또는 일반 사람이 배우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려운 수거와 명사로 경전이 되어 있으므로 유무식 남녀노소를 망라하여 가르쳐 주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의식 생활에 있어서도 사, 농, 공상의 직업을 놓아버리고 불공이나 시주나 동령으로서 생활을 하였으니 어찌 대중이 다 할 생활이며 결혼에 있어서도 출세간 공부인에게는 절대로 금하게 되었으며 예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형식 불공만 밝히고 세간 생활에 대한 예법은 밝히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 생활이 또한 넓다 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제가와 출가에 대하여 주객의 차별이 없이 공부와 사업에 등이만 따를 것이며 불제자의 계통에 있어서도 제가 출가에 차별이 없이 할 것이며 수도하는 저서도 신자를 따라 어느 곳이든지 설치할 것이며 경전도 그 정수를 가려서 일반 대중이 다 배울 수 있도록 쉬운 말로 편찬할 것이며 출가 공부인의 의식 생활도 각자의 처지를 따라 직업을 갖게 할 것이며 또는 결혼도 각자의 원에 맡길 것이며 예법도 번잡한 형식 불공법을 다 준행할 것이 아니라 사실 불공을 주로 하여 세간 생활에 적절하고 유익한 예법을 더 밝히자는 것이니라. 또는 출가를 하는 것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년기에는 문자를 배우게 하고 장년기에는 도학을 배우며 제도 사업에 노력하게 하고 노년기에는 경치 좋고 한적한 곳에 들어가 세간의 애착 탐착을 다 여의고 생사 대사를 연마하면서 춘추로는 세간 교당을 순회하여 교화에 노력하고 동아에는 다시 수양 생활을 주로 하여서 이와 같이 일생 생활에 결함된 점이 없게 하자는 것이며 이 교리, 이 제도를 운전하는 기간에 있어서도 시대와 인심을 따라 결함됨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니라. 19. 대종사 또 말씀하시기를 과거 불가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혹은 경전을 가르치며 혹은 화두를 들고 좌선하는 법을 가르치며 혹은 염불하는 법을 가르치며 혹은 주문을 가르치며 혹은 불공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본의가 모든 경전을 가르쳐서는 불교에 대한 교리나 제도나 역사를 알리기 위함이요 화두를 들려서 좌선을 시키는 것은 경전으로 가르치기도 어렵고
말로 가르치기도 어려운 현묘한 진리를 깨치게 하며 연불과 주문을 읽게 하는 것은 번거한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애착, 탐착이 많아서 정도에 들기가 어려운 거로 처음 불문에 오고 보면 번거한 정신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가르치는 법이요. 불공법은 신자의 소원 성취와 불사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가르치나니 신자에 있어서는 이 과목을 한 사람이 다 배워야 할 것인데 이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이나 혹은 두 과목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여 편벽된 수행길로서 서로 파당을 지어 신자의 신앙과 수행의 장애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 모든 과목을 통일하여 선종의 많은 화두와 교정의 모든 경전을 단련하여 번거한 화두와 번거한 경전은 다 놓아버리고 그 중에 제일 강령과 요지를 밝힌 화두와 경전으로 일과 이치의 영구력 얻는 과목을 정하고 염불, 좌선, 주문을 단련하여 정신통이라는 수양 과목을 정하고 모든 계율과 과보받는 내역과 사은의 도를 단련하여 세간 생활에 적절한 작업 취사의 과목을 정하고 모든 신자로 하여금 이 3대 과목을 병진하게 하였으니 영구 과목을 단련하여서는 부처님과 같이 이무에 사무에 하는 영구력을 얻게 하며 수양 과목을 단련하여서는 부처님과 같이 사물에 끌리지 않는 수양력을 얻게 하며 취사 과목을 단련하여서는 부처님과 같이 불의와 정의를 분석하고 실행하는 데 취사력을 얻게 하여 이 3대력으로서 일상생활에 불공하는 자료를 삼아 모든 서원을 달성하는 원동력을 삼게 하면 교리가 자연 통일될 것이요 신자의 수행도 또한 원만하게 될 것이니라.

오늘 대정경 법문은 서품 18장과 19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성가 50장 승급식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옥, 또 묻기를 재래 풍속에 열반인의 수위 등속은 대개 값비싼 옷감으로 새로 지으며 혹은 영전에 바친다는 뜻으로 옷을 지어 불태우는 일까지 있사온데 우리 회상에서는 수의 등속은 묵은 옷이라도 깨끗만 하면 쓰라 하셨사오니 마지막 하는 그 신체에 너무 섭섭하지 아니하오며 또는 제사 때에는 제단에 음식을 차리어 영혼의 흠향을 구하며 기타 시제에도 모두 음식으로서 정상을 표하옵는데 본교에서는 제사에 제물을 차리지 않사오니 그 영을 대접하는 데에 또한 섭섭하지 아니하오리까. 답하시기를 수의는 깨끗한 묵은 옷이 없으면 새 옷을 짓는 것도 좋으나 묵은 옷이라도 새 옷과 다름없는 옷이 있다면 기어이 새로 지을 것이 없다는 것이니 그것은 이미 토석으로 화한 신체에 지나친 소비를 내지 말자는 것이며 더욱이 옷을 지어 태우는 것 등은 알지 못하는 믿음으로서 공연한 소모를 내어 열반인의 미래에 복을 감할 따름이니 이것은 마땅히 금하여야 할 것이니라. 또는 제단에 음식을 차리는 것은 그 관계자의 정성을 바치는 한 형식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영혼이 흠향한다는 것은 이해하기에 분명치 못한 바가 있나니 몸이 이미 없는 이상 다시 인간 음식을 취하여 생활할 리 없으며 또는 각자의 과보를 따라 수생한 이상 이 음식이 무슨 관계가 있으리요. 만일 영혼이 음식을 취하는 감이 있다고 하면 이는 다만 생전에 익힌 바 업식으로서 취하는 데 불과할 것이나 제례 예법도 영혼이 음식으로 생활하는 줄로 꼭 믿었다면 어찌 1년에 한두 번의 제사 음식에 하나였을 것인가. 그러므로 제사를 행하는 이가 마땅히 이 이치를 알아서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음식 차리는 정신을 돌려서 마음으로서 천도 기원을 극진히 하며 물질 희사로서 그 명복을 비는 것이 영을 대접하는 데에 참다운 방법이 되는 것이니라. 7. 또 묻기를 제례 복제에는 부모가 열반하시면 일부러 흉복을 입어서 그 슬픈 정성을 표하며 복제 기간도 자식이 난 지 3년 후에야 부모의 품을 면한다 하여 최고 3년복으로부터 각 관계에 따라 복제 등급이 있사온데 우리 회상에서는 간소한 의복에 작은 복표 하나를 차서 그 복을 표할 뿐이요 복제 기간도 최고 49일로 비롯하여 차차 기별을 정하여 싸우니 이것이 인정상 너무 가볍지 않사오리까. 답하시기를 슬퍼하고 추모하는 정성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라 흉복을 입고 안 입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또는 복제 기간이 길고 짧은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관계자의 보은 사상이 철저하고 못한 데에 있는 것이니라. 사람의 정도가 유치한 때에는 형식으로서 그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으므로 상주가 일부러 흉복을 입으며 3년을 거상케 하여
그 슬퍼하고 추모하는 정성을 장려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인지가 밝은지라 한갓 형식으로서 그 마음을 지도하기가 어려우며 또는 사회의 생활 체제가 분망한 이때에 조련히 흉복을 갖추며 3년간이나 직업에 등한하며 사회 교제를 끊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이는 일반적으로 실행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흉복을 입고 3년 거상을 함으로써 열반인의 연근에 혹 이익이 있다면 능히 행할 수 있는 이에게 혹 권장도 하겠지만은 열반인의 연근에는 아무 관계가 없나니 어찌 진리와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을 그대로 고집할 것인가? 무슨 방법으로든지 오직 보은 사상을 보급시키면 인륜 정의가 그 가운데에서 자연히 건널 줄로 믿노라. 8. 또 묻기를 제례 풍속에 부모가 열반하시면 자손이 음양지리에 의하여 산지에 장사함으로써 모든 정성을 다하며 그로써 자손의 화복을 말아옵는데 우리 외상에서는 매장이나 화장 간에 적당한 대로 하라 하셨사오니 그것이 어떠한 까닭이오니까 답하시기를 부모가 열반하시면 자손이 토질 좋은 산지를 골라 장사하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다 자손의 화복을 붙여서 공연한 노력을 과이하며 혹 무슨 연고가 있으면 백골 천동을 자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나니 보통 식물도 살아있는 때에는 땅의 정기를 받으나 말라 죽은 이상에는 땅의 정기를 받지 못하거늘 생기가 이미 떠나서 토석으로 화한 그 백골이 어찌 땅의 정기를 받아서 자손의 화복을 좌우할 수 있으리요. 이것도 또한 과거의 보은 사상을 장려한 한 형식이요 방편인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또는 화장이 우선 보기에는 좀 박절한 것 같으나 영식이 이미 없고 토석으로 화한 백골에 매장과 화장이 무슨 차별이 있으리요. 불교의 해석에는 사람의 육체는 이 업에 결합된 바라 하였으니 영을 위하여서는 화장하는 것이 도리어 유익될 점이 없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예도편 6장에서 8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성가 137장 유는 무로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4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많은 불보살을 배경으로 둔 여래라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두루 통하는 회상이라야 성인들이 모여 있느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대각과 동시에 천년의 만보살이 배출되게 하셨고 사통오달의 회상을 열어 모든 성인들이 법계에 인증을 받고 제도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셨느니라. 4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진급기에 있으므로 밝아지고 좋아지기는 할지언정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니 우리 회상도 성쇠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크게 걱정할 일은 없으리라. 대종사께서 주세 성자로 이 땅에 오시어 회상을 펴시고 정산종사를 찾으신 뒤 회상 만대의 일은 이제 끝났다고 하신 말씀은 스승의 뜻을 오롯이 받들 수 있는 한 제자만 있어도 이 회상은 만대에 걱정이 없다는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스승의 뜻을 오롯이 받드는 그 한 제자가 되어 혈심과 법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야 하느니라. 4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나 회상이 기운을 타고 일어날 때는 신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가도 그 기운이 가라앉고 약해지면 신심도 함께 변하여 물러서기 쉽나니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만고에 변하지 않을 신심을 가져야 하느니라. 48. 대산종사 학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제자들에게 그대들이 죽은 폭 잡고 안 난 폭 잡고 한번 나를 믿고 따라와 보라. 그러면 영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은 이 회상에 들어온 이상 어설픈 지혜나 사량 계교로 헤아리지 말고 일생뿐 아니라 영생을 귀의하라는 가르침이니 그대들도 이왕 큰 서원을 세우고 이 교단에 들어왔으니 이를 표준으로 삼고 살아보라. 4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시적으로 공부와 사업이 크게 성취되어 대중의 환영과 신망을 받게 되면 자칫 근본을 잃고 자만하여 이를 그르치기 쉬우니라. 대종사께서는 우리 회상을 열기 위해 수천 년 전부터 적공을 들이셨고 정산종사를 비롯한 구인 선진들께서도 우리 회상을 발전시키기 위해 혈심 혈성을 다하셨나니

그저 밥을 먹이고 잠을 재우면 불보살이 되는 줄로 아나. 저 어린 불제자들이 그려면 흔적 없이 마음을 건네고 북돋우는 스승의 훈증이 있어야 하나니. 이와 같은 스승의 훈증이 없다면 큰 도인이 되기는 어렵느니라. 52. 대산종사 4대 성지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영산근원 성지는 새세상의 주세불이신 대종사께서 탄생하시고 대각을 이루신 곳이요. 방언공사로 영육상전에 터전을 닦고 법인성사로 법계 인증을 얻어 새 회상을 크게 열어주신 대성지이니라. 또 변산 제법성지는 대종사께서 이론의 원만한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 삼학팔조 사은사요의 교강을 밝혀주신 대성지이며, 만덕산 초선성지는 대종사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처음으로 훈련을 나시고 초창 인연들을 만나 총부 건설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대성지이니라. 또 익산 전법성지는 대종사께서 천열의 만보살을 모으시고 이론의 시민을 찍도록 해주신 곳이요. 정기와 상시로 훈련을 실시하시고 교서를 친히 결집하신 곳이며, 추세불의 법력으로 재생의세에 큰 경륜을 펼치시고 계민연에 열반하신 대성지이니라.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발견하고 보은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들이 지금 교의품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오늘은 그 교의품 9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이죠.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을 하시고. 그게 이제 여기서 그 대단히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이 장을 공부하면서 그 소태산 대종사님께서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그 내용으로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대종사님의 그 이제 그 대답 이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그 응답이 이제 그 근기에 따라서 이제 응답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대종경 할 때 여기 말씀을 드렸는데 대기설법 그랬죠. 그 기터를 따라서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제 법을 설하는 것이거든요. 대종경 전체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이 지금 9장의 내용은 그 본사에 대한 것을 끈질기게 이렇게 이제 두 번에 걸쳐 갖고 이렇게 이제 지금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의 근계로서는 이제 그것이 지금 의문이 생겼으니까 물었을 거 아닙니까? 물으시니까 아주 그 엉뚱하게 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근계에 맞게 또 설명을 그 하시는 것이 이제 이 대종경이 갖고 있는 그 특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정산 스승님께서 이제 우리 대종경을 통경 그랬잖아요. 통경. 통하는 경이다. 그래서 그 이제 당신의 알모의 지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성하셨잖아요. 수성하시고 다 그러셨지만도 그 이제 그런 것을 그냥 탁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정도의 근기를 가지고 그 정도의 그 질문을 하시면은 그 사람의 근기에 맞는 그런 그 말씀을 이제 해 주시는 것이 이 대종경 내용의 그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아마 이제 이 질문을 한 분은 불교의 그 철저한 신자였던 것 같죠? 이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사를 이제 기교에서는 이제 누구를 그 본사로 모시나이까 이제 이렇게 그 물으신 것이거든요. 물으시니까 이제 대종사님 다 딱 파악하셨을 거 아닙니까? 딱 파악을 아, 저 사람 불교 신도구나, 신자구나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셨으니까 대답이 뭐냐면 석가모니 불을 본사로 모시나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석가모니 불을 본사로 이제 모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말이죠. 그러면은 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석가모니 불을 본사로 모시는데 왜 법당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지 않고 이런 사람을 모시냐? 이렇게 지금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지금 이제 그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죠.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이해 정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제 지혜 알모의 정도는 그 정도다 이 말이죠. 그 정도니까 이제 그렇게 또 물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또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교의품 10장의 내용은 두 단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이제 그 본사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사로 모신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 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을 안 모시고 법신부를 이런 상을 모셨냐 이렇게 지금 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또 답변과 설명을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 이제 하시는 내용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요. 석가모니 불상이 우리에게 재주고 복주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재주고 복주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우나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설명하기 어려우나
이런 쌍은 이제 모시놨으니까 이런 쌍을 설명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쌍은 이제 어떻게 지금 하시는가 하면요. 이 지금 이제 이런 쌍은 곧 청경법신불이다 그러셨거든. 그게 이 말씀을 하셔야지 불교 신대가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지금 해 주시는 거예요. 청정법신불이다. 이 말을 하면은 불교 신도도 알아듣겠죠? 청정법신불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알아듣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청정법신불이다. 법신불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척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 뒤에 또 이제 설명을 이렇게 안 하십니까? 이제 청정법신불이를 나타내 지금 봐라. 그래서 또 이제 그 이런 쌍의 진리를 이제 내가 왜 이런 쌍을 모셨냐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시니까 그것이 이제 뭔가 하면 천지부모 동포가 다 법신불의 화신이다 그랬거든요. 이건 화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불상을 사실은요 숭배를 하고 불상을 모셔놓고 불상을 우리가 불상이 천지부모 동포라고 하는 이런 개념의 불상에서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잖아요. 불상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상을 소태산 대공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천지부모 동포 법률 사안으로 지금 풀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 동포까지 딱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지부모 동포가 화신이다. 그게 화신은 뭡니까? 예, 몸으로 나타나 있는 형이죠. 형이. 근데 여기 지금 뭐가 빠졌습니까? 사원 쪽에서. 법률이 빠졌죠. 예, 법률. 그럼 법률은 왜 빠졌습니까? 법률은 형이 없죠. 형이 없으니까 법률 빠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치밀하게 지금 세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지 부모가 다 지금 이것이 뭔가 화신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바로 뒤에 어떻게 말씀하는가 뭐 법률도 어쩐다 그랬습니까? 법신불의 주신바이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주신바이다. 주신바라 그랬죠? 법신불의 주신바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법률은 또 뭔가 이거는 이제 화신이 나타난. 근데 법률이라는 것은 형이 있습니까? 예, 없죠. 예. 형체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법신불의 주신바다. 그러면 이게 법률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런 상의 진리는요. 아니, 그런 게 지금 이제 위력을 놔두죠. 위력을 놔두는데 법신불의 위력이 뭡니까? 위력, 법신불의 위력이요. 사은이죠. 예. 이제 법신불의 위력이 이제 사은인데, 법신불이 말입니다. 위력을 놔두는 거, 이 위력이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인과예요. 그렇죠? 인과 아닙니까? 인과예요. 법신불의 위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인과봉의 신앙봉 그러셨죠? 이게 지금 인과예요. 그래서 인과는 이게 뭐, 그래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이 우리가요, 이 법률의 개념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충으로 유출을 해볼 때요, 법률의 가장 근본되는 법률의 의미는 뭔가 하면 인과의 입법이에요. 인과의 입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과의 입법을 통틀,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인과의 입법이 바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법률을, 그래서 이 인과의 입법을 법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대중사님께서. 사안 중에서 이걸 넣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과의 입법만 법률인가 하면은 인간이 만든 수많은 법들 있죠. 그리고 과거 선천 시대에 성자들께서 밝혀주신 수많은 법들이 있죠. 그것도 다 법 아닙니까? 그 법이죠. 그게 그리고 인간이 만든 법들도 수많은 법들이 있다 이 말이죠. 뭐 민법, 형법, 상법 뭐 하여간 참말로 하여간 우리 그거 다 알고는 못 삽니다.
우리 모르고 그냥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도리만 착착 행하고 살면 됩니다. 에? 사람 도리만 착착 행하고 살지 법률의 자세한 내용들 전체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근데 근본에 가서는 뭔가 하면 인과 인법이거든요. 자, 이것도 뭔가 하면 법신불의 주신받아. 주신받아 이 말은 여기서 뭔가 뭐 그 위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위력을 지금 이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교육법 구장에서는요, 이 지금 그러면은요, 그냥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원상을 더 구체화시켜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일원상을 왜 신앙으로 대상으로 했는가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그 불교 신도한테요, 일원상을 지금 이제 이렇게 왜 이제 일원상을 모셨느냐를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은요, 이 일원상이 그냥 막연한 일원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요. 그래서 일원상의 위력, 일원상이 주는 재주고 복준다 그랬죠? 아니, 불상이 재주고 복주는 것은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어쩌면도. 지금 저 사은이 재주고 복주는 것을 설명하기는 쉽다 그러셨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쌍을 모셨다. 지금 이 단락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쌍을 이제 하시면서 그 이런 쌍이 재주고 복주는 그 당처를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네 가지로 지금 이제 구분을 해서 지금 우리들께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이 내용을요 이 사람이 금방 알아듣겠습니까? 불교 신도가요 이제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듣겠는데 그게 이제 그게 서가모니 부처님을 본사로 모신다고 딱 하면서 왜 이제 그건 안 하고 지금 이런 상을 모셨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이게 묻는데요. 이 지금 본사에 대한 것을요, 우리가 기교의 본사를 누구로 모시나이까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 교도들한테 물으면은 누구로 모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본사라고 했으니까, 아니 기교의 신앙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법신불 일원상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근데 기교의 본사는 누구십니까 하면은 어떻게 대답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대답할 때 선타님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아 그렇죠, 나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나다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이것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우리가 상황을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묻고 대답하시는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보자 이 말이죠. 이지만 대단히 미묘한 지금 이 질문이고 그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말이죠. 이렇게 멋지게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본사를 지금 이제 서가모니 불이다 이렇게 지금 갖다가 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사가 서가모니 불이다 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서가모니 불은 대종사님의 어떤 부처님이십니까? 연원불이죠. 예, 연원불요. 그래서 그 연원불을 제가 얘기를 할 때요, 금강경을 보시고 저 앞에 서품에서 하셨죠? 금강경 보시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서가모니 불은 성중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금강경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수기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죠? 수기. 수기가 뭡니까? 아, 또 맨날 얘기해도 다 잊어버려요. 아, 좋아요. 수기. 수기한다. 아, 저 지금 수기를 저도 여러 번 합니다. 여러 번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분들 다 저한테 수기 받으신 분입니다. 예? 아이고, 옥타운님,
제가 숙이 옥타님 숙이한다니까. 어떻게 옥타님도 뭐 그래. 제가 숙이해 지금.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왕산종보사님의 신년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옛말에 신원 서판이라 해서 풍채와 언변과 문장과 판단으로 사람의 인격을 논한다 했으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이며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11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바로 어제가 1년 가운데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하지였죠.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무려 14시간 35분 가까이 된다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밤은 그만큼 짧았다는 뜻이니까 오늘 아침 유난히 피곤하시다면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지나치게 열일을 한 저 태양 때문이니까요. 오늘 집중이 좀 안 되고 예민해지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는 관대한 마음으로 화내지 않고 너그럽게 보내보기. 꼭 그러기로 해요. 6월 22일 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월사이언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백예린이었어요.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전해드렸습니다. 어제가 하지였대요. 해 떠있는 시간이 무려 14시간 35분 가까이 된다니 우와 진짜 기네요. 하지로 낮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만큼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이 많아지니까 하지 이후로는 아주 아주 더워진다고 합니다. 물론 뭐 지난주도 무척 덥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 무더위와 피로가 겹치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좀 짜증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게 너그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자 우리. 이번 주 잘 지내보아요. 오늘도 2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듣고 싶은 노래들, 하고 싶은 얘기들 듬뿍 담아서 저희와 함께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어두고 있고요. 2부에는 신청곡 어쩌염 준비하고 있습니다. 7시 30분까지 평일 아침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보내주시면 2부에 저희가 쌩하니 배송해드릴게요. 오늘도 곳곳에 여러분의 이야기들 많이 기다리고 있고요. 듣고 싶은 음악들도 마구마구 자유롭게 신청해 주세요. 오늘도 2시간 여러분의 향기로 가득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0893님이 토요일에 비가 온 덕분에 어제 하늘이 어찌나 예쁘던지요. 바람도 시원해서 행복한 하루였답니다. 연아님도 주말 잘 보내셨죠? 이번 한 주도 파이팅이에요. 보내주셨는데 오늘 남부지방에 지금 비 오는 곳들이 많이 있고 밤에 저희 집 근처는 좀 비가 좀 내렸었거든요.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좀 들어와 있던데요. 혹시라도 비 오는 날들은 우산 잘 챙기시고 우산 들고 나갔다가 비가 그치더라도 우산 잘 챙겨오시고요. 문드로님이 매일 아침 행복의 징크스 특가정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특가정 포에버 외쳐주셨어요. 어머 행복의 징크스라니 이거 너무 기분 좋은 얘기네요. 이 징크스라고 하면 보통은 약간 뭐랄까 나를 옥죄는 강박적인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는데 매일매일 해야 되는 행복의 코스로 특화정을 끼워 넣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요. 문드로님 행복의 지크스 특화정 갑니다. 오늘도 특화정 뽀해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보아 아틀란티스 소녀 준비했고요. 이어지는 곡은 로이킴이에요. 왜 그래.

보아 아틀란티스 소녀 로이킴이 부른 왜 그래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7시 16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뒷번호 7166님께서 하하하하 듣고 보니 어제 정말 낮이 길었던 것 같아요. 7시를 훌쩍 넘겨서도 밝았거든요. 진짜 여름의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라고.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 진짜 여름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아요. 이게 겨울에 막 5시 반만 돼도 깜깜했던 그 기억을 생각해보면 7시가 넘고 뭐 8시가 가까운데도 밖이 환하고 이러면 어머 어머 아직 이 시간인데 왜 이렇게 밝아 밖이? 막 약간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그만큼 길게 또 환한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뭔가 여유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저녁 시간이 그렇게 밝으면 왠지 나가서 놀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좀 들기는 하죠. 7166님 그렇습니다. 여름 느낌 물씬 그런 여름을 한번 잘 누리고 즐겨보자고요. 트리플S의 노래입니다. 베이비 플라워.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트리플S의 베이비 플라워, 푸니엘의 IDKI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 박정현 꿈에 전해드릴게요.

0: WBS FM
1: 정산종사 의사들이 올 때마다 반기시며 말씀하시기를 당신들은 모든 사람들의 육신의 병을 치료해주는 양의가 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는 양의가 되어 다 함께 이 세상을 좋게 만들자. 간호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좋은 세상이 돌아오고 있으니 마음을 좋게 가져 다 같이 새 세상에 큰 일꾼이 되자.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32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깨운.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똥 떨어 똥 떨어.

0: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3: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2: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바삭해.
7: 맛있는 60개 치킨.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7: 맛있는 60개 치킨.
6: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7: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6: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8: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0: 평상시엔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 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22일 월요일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과 알콩달콩 평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이야기도 나누고요. 좋은 음악들도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도 2부에는 우리 특가정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세 곡의 노래 쌩하니 배송해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어떤 노래를 준비해 주셨을지 신청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매일매일 신속정확하게 샛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쑥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피처링 장혜진, 그 남자 그 여자, 김경호, 금지된 사랑, 윤종신, 존니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3973 고객님 신청곡 맞아요.

신청곡 왔어요.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아서 좋아하는 발라드를 선곡했다며 3973님께서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바이브, 장혜진, 그 남자, 그 여자, 김경호, 금지된 사랑, 윤종신의 존니까지 세 곡을 쌩하니 배송해드렸어요.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 좀 똑똑하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마련한 코너입니다. 잠시 후 3부에는 상식의 시대 고품격 퀴즈쇼 상식의 시대 코너 여러분과 함께 볼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2부 끝곡은 닐로의 노래예요. 지나오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잊지 않고 찾아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추억의 노래를 양손 가득 들고 오는 반가운 친구.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잠깐의 여유만 만들어주세요. 눈을 감으면 아련히 떠오르는 시간 속으로 매일 아침 9시 노래 하나 추억 둘이 그 여행 함께 떠날게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제자를 만남해 먼저 그의 신성을 보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행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놀려
1: 발효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0: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 동서.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0: 일반식품 광고.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군복무하신 앙심 모두 실현. 군종장교를 통해 자아실현.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우리의 일. 스스로 선택한 우리의 길.

이문세 피처링 잔나비 김윤희 길을 걷다 보면 3부 첫 곡이었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22일 월요일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월요일 3부에는 시사상식에 관한 지식을 하나 더 쌓아보는 고품격 퀴즈쇼 상식의 시대의 코너 준비하고 있어요.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퀴즈로 오늘도 상식 좀 쌓아보시고요. 당첨의 행운도 꽉 한번 잡아보시죠. 오늘 어떤 퀴즈가 준비되어 있을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1대1 참여를 통해서 글 보내주세요. 뒷번호 1583 쓰시는 분께서 부산에는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온다고 하네요. 습도가 높아서 기분이 별로예요.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죠? 이건 습도 탓이야. 이건 습도 탓이야라는 걸 인지하시고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밭일을 못하니까 뒹굴거리면서 댕댕이들과 놀아야겠어요 라고 하시며 거북이에 왜 이래 부탁하신다고 청해 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상식의 시대 시작할게요. 거북이 왜 이래?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넘쳐나는 정보들 속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사상식들 특허정 퀴즈 배틀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입니다. 올해 이것의 영향으로 역대급 폭염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적도 부근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전 세계의 기상 패턴을 바꾸는 현상으로 올해는 특히 강력한 기세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토네이도, 2번 허리케인, 3번 사이클론, 4번 슈퍼 엘니뇨. 올해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역대급 폭염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적도 부근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전 세계의 기상 패턴을 바꾸는 현상입니다. 올해는 특히 강력한 기세로 발전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토네이도, 2번 허리케인, 3번 사이클론, 4번 슈퍼 엘니뇨.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 오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것의 영향 때문에 역대급 폭염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적도 부근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전 세계의 기상 패턴을 바꾸는 현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올해는 특히나 강력한 기세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돼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토네이도, 2번 허리케인, 3번 사이클론, 4번 슈퍼 엘니뇨. 정답 아시는 분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0: 아입니다.
1: 예.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큐.

0: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발효 현미 효소의 기똥찬 효과. 하이생
1: 하이생 시작하세요.
2: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3: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의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3: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2: 02-2677-2677 IS동서.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듀크 강수지 슈퍼맨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상식의 시대에 오늘 문제 함께하고 있어요. 올해 이곳의 영향으로 역대급 폭염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올해 특히나 강력한 기세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것, 전 세계의 기상 패턴을 바꾸는 현상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노라조의 슈퍼맨, 우주소녀 쪼꼬미의 슈퍼그럼요, 슈프림팀의 슈퍼매직, 미도와 파라솔, 슈퍼스타 전해드렸는데요. 정답은 바로 4번 슈퍼엘리뉴였습니다. 최근에 미국 해양대기청은요, 엘리뉴 현상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번 엘리뉴가 1950년 이후로 가장 강력한 엘리뉴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엘리뉴 현상은 앞서 문제에서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적도 부근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기상이변인데요. 특히 열대 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아질 때 슈퍼 엘리뇨로 분류가 된다고 해요. 미국 해양대기청에 따르면 최근 수개월 동안 서태평양의 뜨거운 해수가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게 관측이 됐다는데요. 전 세계 곳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큰 피해가 없기를 기도해 보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보겠습니다. 뒷번호 552님 4번입니다. 올여름 너무 덥대요. 다들 건강 챙기세요. 보내주셨고요. 4831님 4번 슈퍼 엘리뇨 대비 잘 해야겠습니다. 그러게요. 무더위도 무더위고 폭우가 내리는 곳들도 많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1201님 4번 슈퍼 엘리뇨 저희 본가와 처갓집이 농사를 짓는데요. 햇볕이 강하면 과수원 열매가 타는 병들이 생기고요. 비가 많이 와서 논이 침수되면 아직 뿌리가 깊게 박히지 않는 모들이 유실되던지 병충해로 누렇게 변하는 증상들이 많이 나서 여름엔 기상청 소식에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보내주셨어요. 아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진짜로 기상이변이나 이 온도 변화나 날씨나 이런 것들에 정말 민감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3868님 4번 슈퍼 엘리뇨 올해는 많이 덥다는데 대구 사는 사람들 이 여름 어찌 보낼지 걱정이에요 라고 아이고 그러시게요. 1646님 4번 슈퍼 엘리뇨 살아가면서 상식은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한 가지 득템했네요. 언젠가는 한번 써먹을 수 있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얻으신 상식 슈퍼 엘리뇨였습니다. 6156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정답은 4번 슈퍼 엘리뇨입니다. 1087님 4번 슈퍼 엘리뇨 해마다 기상이변이 걱정됩니다. 우리 모두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이 필요해요 해주셨고요. 랑이 사랑의 하트님 4번 슈퍼 엘리뇨 벌써부터 더위가 무섭네요. 3709님 정답 4번 저는 대구에 살고 있고 더위도 많이 타서 매년 올여름은 덥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더욱더 두렵답니다. 아우 더위를 많이 타시는데 대구에 살고 계셔서 아 어떡해요. 3709님 올여름도 우리 잘 지내봐요. 세경님 정답 4번 슈퍼 엘리뇨 아침 공기가 시원해요. 월요일이라 좀 서둘러 나왔더니 여유있고 좋네요. 한 주도 모두 행복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분 가운데 당첨되신 분 두 분이에요. 뒷번호 7103 쓰시는 분 4번 슈퍼 엘리뇨 지금도 더운데 더 더워지 어떻게 살죠? 에휴. 5453님 문제 출제 후에 나오는 음악이 기대돼요. 어떤 힌트가 숨겨 있을지 정답은 슈퍼엘리뇨 보내주셨습니다. 7103님 5453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에스파의 노래입니다. 슈퍼노바 I'm like some

아아아아 전해드립니다.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구독 서비스 내역을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구독과 관련한 생활 밀착 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다양한 구독 서비스가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편의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죠. 먼저 금융보안원의 안심 제공 시스템을 활용해서 금융정보를 통합 연계해 구독 내역을 손쉽게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해지를 어렵게 하는 다크 패턴을 근절하기 위해서 전자상거래법을 엄중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전구독 분야에서도 냉장고나 에어컨 등 대표적인 생활가전의 구독기간 총비용 표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서 직관적인 가격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구독기간 내에 부품 단종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구독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진 경우 잔여기간분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동일 제품 교환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일상의 편의를 높이는 생활 밀착형 정책들 앞으로 더 다양해지길 기대해 볼게요.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김재환 별은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치즈의 유니버스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눈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앤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헤이즈 없었던 일로 전해드리고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화재가 발생한 차에 사람이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신속하게 사람을 구출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구조는커녕 자동차에 접근하지 못하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기 급합니다. 아마 그 차가 곧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자동차가 폭발이 일어나려면 밀폐된 연료통이 압력을 받아 폭발해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동차 연료통은 밀폐되지 않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영화에서 보는 폭발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자동차 화재는 순식간에 확산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고 피해도 큽니다. 그러나 폭발할 것이라는 생각에 차에 접근하지 못해서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권세가 있는 사람이나 재산이 풍부한 사람이나 학식이 많은 사람은 큰 신심을 발하여 대도에 들기가 어려운데 그러한 사람으로서 수도에 발심하며 공도에 헌신한다면 그는 전세 깊은 서원을 세우고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5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 본위,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은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어떤 것에 유난히 민감한 사람을 보면 참 과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지만 정작 내가 그것이 궁금하고 그것이 절실하면 그 유난히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이미 전문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필요한 게 있으면 도움도 받고요. 남들보다 좀 더 크게 반응했던 게 뭐 그렇게 민감하니까 뭔가 준비성이 철저하지 않을까? 뭔가 좀 더 알고 있지 않을까? 연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갖게 한 걸 거예요. 남다른 관심이 있어야 결국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노래 하나 추억 둘, 오늘 첫 곡입니다. 박학기 유난히.